0: signal 사인을 보내 signal 보내
1: 사인을 보내
0: signal 보내
1: 사인을 보내
0: signal 보내
1: 사인을 보내
0: signal 보내